바의 무엇이나. 아티스킨 브라야 왜수 냐비 아세 무슨 냐비 나요 오비 죄우와 노빈 괴무에 이에 야만 파에 마티스킨 하는 혼천우 이사와 넘버원 Tuesday, you're in England, a rad, you're gonna mop. I'm just being honest. And this is how the Amuni way and the Amphampong. Money way, the